0: 나는 곰새가 그래. 나 나는 성대배. 어머니 코.
1: 엔티. 미워봐. 남자티. 라디오. 와레스와. 에나. 미파코 파세. 오빠. 어머니 야사는 베스라미티다. 오빠. 오빠. 오피삼세나. 코도티야 오타티. 와레스. 나 무슨 월에서 미티에 넣었어요. 이 멤버는 비싼 세네. 넣었어요. 코코 이 FM 스테이션 있나 보고. 나 무슨 아예. 넣었어요. 미 카트로. 세우티 아야티 오타이 파파나 오타이. 아마친 오예 아서로 이수 FM 캡틴 지세스. 나 오야 예 파란티. 세베야 코보.
0: And yes, and I saw me. And I ran a fumate son. Yes,
1: son, my new pony, man. Just a bit, me, traveling.
0: Mother was so
2: what's you?
0: When you also asked, open me. And then I woke up fat when you go home, and then a back or deep war. Kit way out here, then I'll have to get.
1: Kakra met me a can and said, yes, no, no, pa. They said, you are deep, you want to in a mess.
0: Amen.
1: Now, the intimate cancer, this one comes as a material, me buy, me deep, and son, no, me da ha, me da ha.
3: Pastor Bernard.
4: Dog. Chief Inspector.
3: Yeah. Dog.
4: Me name Kakra Obeka and Fahun. Na Marco Bishop. Because, sir, year one penny for good doa, won't me form with new fans. No mutimituana, mama, ready to me dead, this is my womb. Papa Nanka Abrabono we can be a fan of we see then so ni huni pan recommend no say bracket Jesus and also I recommend you be an masan be set it here. So for Ghana unite you.
3: Your dog the radiasi. Ewan yati.
4: Hey pastor.
3: Na and you say Maminka nia mehu.